0: 살다 보면 복잡한 인간관계가 때론 농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작물이 자라듯이 사람도 결국 마음 한 줌 말 한마디에서 자라고 살아납니다.
1: 말은 칼이 될 수도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 마음을 베기도 하고 상대 마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0: 부모에겐
1: 언제나 사랑합니다.
0: 자식에겐
1: 끝까지 너를 믿는다.
0: 손주에겐
1: 우리 손주 참 잘한다.
0: 배우자에겐
1: 늘 고마워요.
0: 친구에겐
1: 다 내 덕분이다.
0: 형제에겐
1: 내가 있어 참 든든하다.
0: 동료에겐
1: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
0: 어려운 이에겐
1: 반드시 잘 될 겁니다.
0: 스승에겐
1: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0: 자신에게
1: 오늘도 많이 애썼다.
0: 이렇듯 오늘도 저는 씨앗 같은 말 한마디를 건네봅니다. 네, 이 말 한마디면 원수도 친구됩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명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혈관이 빨리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줌과 동시에 보호까지 해주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드시기만 해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 막힘과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까지 해주는 음식 8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 카로틴, 비타민E가 혈관이나 조직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아서 깨끗하고 탄력 있게 혈관을 유지합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당근 한 개를

0: 함께 갈아서 주스로 갈아 마시게 되면 맛도 좋고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혈액의 길을 뚫어주는 생강도 있습니다. 생강 속의 강한 방향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찌꺼기들로 막히고 좁아졌던 혈관을 뚫어주게 됩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온몸에서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가는 것도 혈액의 이런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강이나 마늘처럼 향이 강한 야채들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 줍니다. 즙을 내서 마시면 빠르나 속이 아릴 수 있으므로 생강은 생강차를 끓여 마시거나 생강즙을 내서 홍차에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리놀레산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리놀레산은 혈액 안에 들어있는 응어려진 지방을 녹여서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는 두부를 데치거나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차게 해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1: 묵은 피를 걸러내주는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는 굳은 피를 내보내고 새로운 피로 혈관을 채우는 작용을 해줍니다. 부추에는 유화아릴이라는 자극 성분이 있는데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합니다. 부추는 어떻게 조리하든 소화가 잘 되지만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생채를 만들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0: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꽁치입니다. 꽁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응고된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탁월해서 심장 질환 예방에 제격입니다. 조리할 때 구우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유실되므로 조림을 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혈액의 독소를 빼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의 많은 요오드는 신진대사를 높이고요, 혈액의 독성을 뽑아내는 무기질 식품입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혈액에 녹아든 독성을 해독함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시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요오드는 참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 전 참기름에 볶아서 끓이면 맛과 영양 모두 풍부해지겠습니다.
0: 혈관과 조직의 산화를 막아주는 검은 깨입니다. 깨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 중 세사미놀과 세사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푸드 열풍을 일으키는 검은 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깨는 가루를 내었다가 우유에 타 마시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가래가루입니다. 가래는 혈액의 지방질을 산화시켜 성인병을 발생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래 함유되어 있는 크로프, 터머릭, 코리앤더 등의 성분은 마늘이나 생강처럼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근이나 감자 같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다른 야채들을 듬뿍 넣어서 가래 소스를 만들어 드신다면 좋은 효능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강화 리디 가수가 함께 부릅니다. 돈 따라 정 따라.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수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비의 노래, 김순이 글. 봄이 오자 이슬비가 보실보실 내리며 대지에 실안개를 포근히 덮어놓는다. 산과들은 토닥거리는 빗소리에 침묵을 지키며 날씨는 한결 을씨는스러워졌다. 미끈하게 내리들어온 수양버들은 보슬비에 함초롬이 젖어서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며 윤기 흐르고 그 아래로는 요요히 호수 무리를 헤엄치는 오리들도 비의 세례를 받으며 물 위에서 미역을 갚는다. 여름이 오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온 대지에 물벼락을 안겨준다. 시내 물도 강물도 바닷물도 퐁당퐁당 떨어지는 비에 물결을 일렁이며 넘실넘실 춤을 춘다. 그러다가 장대비가 쫙쫙 내리는데 곡식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바람에 미친 듯이 휘청거리더니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젖버듬이 드러눕는다. 뜰에는 비를 한방 맞아 물 참봉이 된 닭들이 처마 밑을 피서지로 어정어정 찾아든다. 소나기도 뒤질세라 앞을 다투어 대지에 물세례를 내린다. 천둥도 하늘 땅을 징감으며 도전한다. 번개도 구름을 가르며 더욱 강하게 번뜩이며 자신의 용맹함을 떨쳐 보인다. 무지개도 틈을 타서 오색 찬연한 칠색 얼굴을 드러내며 소나기 삼형제의 용맹함에 방긋 웃는다. 담비도 만만치 않다. 가뭄을 타고 사르르 내리며 은혜로운 이 땅물을 살포시 적셔준다. 가뭄 때면 담비도 천금이다. 여우비도 말 그대로 여우불에 콩 볶듯이 맑은 하늘을 타고 빗방울을 뿌리며 내려앉는다. 이렇게 호풍환호하는 대자연 속에서 만물은 미역을 가무며 푸르싱싱하게 자라만 간다. 가을이 오자 떡비 또한 우쭐거리며 내린다.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 빈 뜻이다. 화려한 가을도 갈비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며 겨울 차비에 나선다. 울긋불긋한 가을의 황홀함과 싸늘한 겨울이 다가오는 사이에서 사라져가는 가을의 애틋함에 겨울비가 산과들을 포근히 적시며 내린다. 진눈깨비마저 자취를 감추면 엄동설안의 추위가 발뼘 발뼘 다가오며 약동하는 봄 재촉에 나선다. 사람들은 잠자는 겨울 속에서 기쁨 가득 웃음 가득 행복한 생활을 누리다가 새봄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 또다시 농사차비에 분주하다. 이와 같이 비는 하늘이 자연의 하산 선물이며 그 세례를 받아 우리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약동하는 빛속을 누비며 이 땅에서 바야흐로 생존을

0: 영유해 가고 있는 것이다. 보슬 비며 장마 비며 소낙 비며 갈 비며 떡 비며 겨울비 진눈깨비들이 교차적으로 내리는 이 대지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비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다시 비가 되는 이 대지는 약동하는 계절 속에서 비의 찬가 높이 부르며 인류와 함께 공존하며 자전하고 있다.
1: 씨앗을 심는 봄, 현룡원. 2월의 들판에는 장백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얼어붙은 흙 위에서 나는 손끝으로 작은 씨앗 하나를 느낀다. 차가움, 고요, 겨울의 숨결, 도만강 저 넘어 사라진 시간까지 스며드는 듯하다. 3월이면 발걸음이 달라진다. 연길 국자교 근처 작은 길 위 흙 냄새가 먼저 봄의 소식을 전한다. 잔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면 해란강 둔치의 분릿빛이 살짝 흔들린다. 부서지는 햇살이 땅 위에 내려앉고 물기 머금은 흙냄새, 모아선 먼 곳의 아지랑이 내 몸과 마음이 이 땅과 하나 되는 듯하다. 얕은 물 위에 하늘이 비치고 햇살은 흙과 물 사이를 흐른다. 새로 돋는 연두빛 싹들은 고요히 햇살을 받는다. 손끝으로 씨앗을 살짝 묻을 때마다 두려움과 기대, 망설임과 설렘 모두 흙 속 깊이 스며들어 생명과 어우러진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들판과 강가를 천천히 스친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된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 인생도 느리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패와 기다림, 상처와 기쁨 모두 흙 속에서 서로를 비추며 자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장백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란강 물결의 온기, 모아산 저 멀리 햇살의 빛, 손바닥 위 작은 씨앗과 함께 나는 생명의 모든 촉감을 느낀다. 매 순간을 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지금 여기 살아간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 봄맞이와 겹친 분해들의 명절을 맞아 모두가 덩달아 신이 나는 달이다.

네,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집 살구나무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기용,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사라진 태양의 신 로도스 섬의 헬리오스 동상에 대해 소개합니다.

태양신과 로도스 섬. 비록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을 태양신이라고 하지만 이 태양신은 특수한 가족 관계를 갖고 있기에 헬리오스라고도 불리웁니다. 헬리오스는 땅의 신인 가이아의 손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헬리오스는 속보뻘되는 티탄에 의해 바닷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늘로 날아올라 찬란한 태양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방에서 나타납니다. 불의 신이며 대장쟁이인 헤파이스토스가 헬리오스에게 황금 수레를 만들어주고 계절의 신 호라이가 아호피르 말에 수레를 메워줍니다. 논같이 흰 아호피르 말은 코에서 화염을 뿜어냅니다. 헬리오스는 황금 수레를 타고 달리면서 신과 사람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에 빛을 줍니다. 금빛 두부 밑에 한 쌍의 눈에서는 무서운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눈부신 햇살은 가슴에서 반짝입니다. 헬리오스는 금빛 찬란한 황금 수레를 몰고 달리는데 점심때에야 비로소 가장 높은 곳에 오릅니다. 그런 후 계속 서방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서방에 이른 후 거기에서 그는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황금 수레를 타고 영지로 돌아와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만납니다. 헬리오스는 자기의 영지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어울려 한 시간 동안 휴식을 한 후 또 동쪽으로 항행해 다음날 아침에 하늘로 오릅니다.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세상의 모든 일을 꼽아보고 모든 영혼을 꿰뚫어 봅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그들의 행위이든 은밀한 생각이든 헬리오스를 속일 수 없습니다. 헬리오스는 일찍 불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그의 아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정사를 일로 바쳐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헬리오스에게 보복하기 위해 헬리오스의 정인이며 바빌론 국왕의 딸인 레오코토에게 생매장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헬리오스가 도착했을 때 그의 뜨거운 빛과 열량은 이미 차가운 얼음장이 된 애인의 몸을 녹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굽어보는 신의 권력과 힘에도 결국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로도스 섬은 헬리오스의 영지입니다. 이 영지에서 헬리오스와 여신 로도스는 일곱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헬리오스가 로도스 섬을 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여러 신들에게 영지를 나누어 줄 때 마침 헬리오스가 황금 수레를 몰고 나간 탓에 자기의 몫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제우스는 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에게해에서 바야흐로 가라앉는 큰 바위 하나를 헬리오스에게 주었습니다. 헬리오스는 바위를 큰 섬으로 변하게 했고 사랑하는 여신 로도스의 이름을 따서 섬을 로도스라 불렀습니다. 헬리오스는 섬을 세등분해 세 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아들은 로도섬에 있는 세 개 도시 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거대한 동상의 유리. 기원전 408년 로도 섬에 있던 세 개의 도시 국가가 드디어 통일되어 왕국 로도스국이 세워집니다. 로도스국은 에게해 주위의 여러 섬을 수중에 넣은 다음 계속하여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

효과들을 하나하나 잠식해버립니다. 로도스국의 이런 당돌한 행동은 페르시아인들의 분노를 야기시켰습니다. 기원전 407년 로도스 섬은 도시국가연합의 수도로 건설되어 상업적으로 번성했고 주변의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지중해의 주요한 무역항구로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305년 마케도니아의 데메트리오스 1세는 이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도시를 관통할 수 없도록 로도스를 포위했습니다. 로도스의 군인과 백성들은 로도스 성에서 결사적으로 항전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1년 동안이나 로도스 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생이 큰 데다 식량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페르시아인들은 무기를 그대로 버리고 물러갔습니다. 로도스인들은 승리의 과실을 로도스의 보호신인 헬리오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버린 무기들을 모아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동상을 주조했습니다. 로도스인들은 조각대가인 카리오스를 모시고 로도스 섬의 전부의 금속을 녹여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청동상을 주조한 다음 로도스 항구에 세워 그 위엄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전하는 데 하면 이 거대한 동상은 기원전 292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기원전 280년에 완성됐는데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온근 12년이나 걸렸다 합니다. 헬리오스는 히페리온과 데이아의 아들로 달의 여신 셀레네나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형제이자 키르케와 파에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리스에서는 태양 숭배가 적어서 헬리오스에 대한 숭배도 다른 신에 비해 많지는 않았으나 로도스 섬에서는 성행하여 섬의 주신으로 섬겼고 섬 자체가 헬리오스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기원전 2세기의 이탈리아 작가 안제 파르트는 세계 7대 기적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대한 동상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다. 동상의 높이는 32m, 무게는 300타란, 약 450톤이며 12년에 걸쳐 완성됐습니다. 청동의 금속은 모두 페르시아인들이 로도스 성 밑에 버리고 간 무기를 거두어 주조한 것이다. 이것이 거대한 동상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기록입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해양신 청동상은 매우 컸는데 동상의 한쪽 다리는 해안가, 즉 지금의 방앗간 자리에 놓여있고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은 1000보나 된다고 합니다. 두 다리 사이 거리가 1000보라면 청동상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카리오스는 대리석을 주춧돌로 대를 만들고 그 위에 태양신 헬리오스의 두 발을 고정시켰습니다. 대는 매우 높아 다른 조각상의 높이도 이 대만큼 높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팔을 벌려도 헬리오스의 발가락조차 끌어안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로도스 항구에 세워진 사슴 동상은 헬리오스의 손가락 하나의 크기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헬리오스의 넓적 다리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 기록을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로이 목마 속에도 10명의 군인들이 충분히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청동상은 매우 크기에 반드시 기둥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기둥형은 비바람에 견딜 수 있습니다. 청동상이 기둥형이라면 발을 수직으로 들이웠거나 혹은 수직으로 치어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상의 무게를 감안할 때 수직이 아닌 다른 자세는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헬리오스 청동상의 모습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여행가와 사학가 그리고 화가들은 자기들의 상상에 따라 청동상을 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세기 초에 한 화가가 헬리오스 청동상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나체 상태의 헬리오스는 왼손에는 창을 들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었습니다. 나체로 된 청동상은 높은 기둥 위에 세워졌고 주위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입니다. 헬리오스 청동상에 대한 묘사가 가장 객관적인 것은 벨기에의 역사학자 크루센이 1480년에 쓴 로도스사인데 헬리오스는 두 발을 벌리고 섰고 모든 배들이 벌린 두 발 사이로 지나갔다고 묘사했습니다. 1572년에 네덜란드의 마틴은 헬리오스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등대처럼 선박의 항로를 인도했다고 한층 형상화했습니다. 현대 그리스의 우표에는 우의 기록을 종합한 헬리오스의 형상이 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는 짧은 바지에 머리에 태양을 상징하는 연료관을 쓰고 비스듬히 앞을 바라봅니다. 등에는 전통을 두르고 왼손에는 활을 쥐었으며 오른손으로는 횃불을 높이 숙여들었습니다. 두 다리는 두 개의 높은 주춧돌 위에 벌리고 섰으며 등 뒤에는 항구이고 가랭이 사이는 백길이어서 선박들이 나듭니다. 상상 속의 태양신 헬리오스 청동상은 55년 동안이나 항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225년 한 차례 대지진이 이 거대한 청동상을 괴멸시켰습니다. 크기가 같지 않은 청동상 조각들이 천년 동안 땅 위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동상 조각이 사라지다. 거대한 헬리오스 청동상이 파손된 후 로도스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시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조각난 청동상은 천년 동안 땅 위에 누워있다가 언젠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로더섬은 기원 2세기부터 선후해 로마 제국, 비잔틴, 아랍, 토이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로도스 사람들은 거룩한 신상이 스스로 무너질 리 없는 바 다른 종교를 가진 종족들이 이 교도의 우상이라고 시기해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시저와 아우크스타프 등 제왕들이 로도섬에 와서 거대한 동상과 그 주조 기술에 대해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로도스인들은 그들이 파손된 동상의 조각들을 가져가지 않았나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아라비아인들입니다. 그것은 12세기의 아라비아인들이 파손된 동상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은 굵은 밧줄로 아직도 대우에 남아있던 헬리우스의 두 다리를 동여매고 끌어내렸으며 또 널려있던 비교적 큰 청동 조각들을 부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다 롤을 만들고 청동을 녹여 일정한 크기의 가락으로 만든 후 운반을 했는데 운반에 동원된 락타만도 천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록도 원시 기록이 아니기에 고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보는 헬리오스마저도 그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로더스 부두에는 두 개의 원형 돌기둥만 남아있는데 그 위에는 동으로 주조한 두 마리의 사슴이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사슴은 로더스 섬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태양신 로도스 섬의 헬리우스 동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춘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